0: 아저씨.
1: 이게
0: 이게
1: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